0: 뭐 아께 돈 와.
1: 안나이 데링아 당어 오타 오타.
2: 야 가한테 코리. 도토코 FM.
3: 야 파카타타이 마누 코리로 아로헤 모테타이 토케라우 루아마노 루아테 카마 오노 아츠 이테카리티 오포마 파리아 이파나레. 제미리티 노 테리토 테크라타야오 모테 와하가 라피티 이하카.